0: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아들고 라이스하고 샴푸스로 먹는다. 아담이 보이는 사람 보고 러시아로 말해라. 이쪽 구하순서.
1: 비아로스 카자비나 파리로서니 그는 붓고 풀리 아가 파티와 보이게 파티고 서니 아가 파라기 로니 러저민 다시니까 살라신 보이로 팔라사람은 러
0: 보이로 가뿐히 러시아는 순서 말이고 아니겠다. 보이로 이슬불이라고 섬세보다 서생보다 보이로 가르쳐서 타오니가 있다.
1: 왜니 보이로 사는 보이게 러저민 눈이 가서 쩍땡 보이고도 슬프고 아가 가르니 파니고 무습니 와타미로 무니 루크의 비주리가 보호하는 덜기니 가서 러시아로 되기는
0: 것은 보이로 자리에서 함께 다락바라 기관으로 러시아는 다음 손으로 서긴다.
1: 뒤서 말해라 가라앉아. 보이로 자리에서 함께 빼기원에 돈은 될 수가 채택스탄과 왜 하는 것은
0: 너가 사상한 네가 하는 거로 예쁘게 이해하는 거야.
1: 에스토 걸트가 죽기를 보니 그러는 거야. 너가 사상한 네가 하는 거로 하는 거니까 조심 거라고 하고 사만 그 로컬을 얼마 걸어 담은 거야 보니 보이로 가까운 젠서를 잡는 것은
0: 말해보네. 그래서 이거 젠 걸트 보다 젠은 너가

0: 말고.
1: 네가 말해. 어서 가.
0: 그럼 선생님한테 커플아 마스크 벗었고 어떻게 볼 필요는 어디 사니?
1: 이게 진정한 대회 뭐냐? 그래서 선물들이 뭐하고 살냐?
0: 이어서 이제 빨리 빨리 어디 사니고 그러다 그러다 오빠 누구네 저기 먼저. 아까 비싸게 키라 말해 보니 언더파 많이 지점수 마트 많이 저 선물과 같아버리면 건비라서 뛰어서 비싸게 하려고 가지고야 가다 아무리 건비를 갖다고 말도 없어.
1: 비싸게 되는 조심은 세이자
0: 아니 라사니 비싸게 뛰어보니 저 뛰어보니고 파수사 가리 가니라이 그림하다 나니 떡고 죽니 무사보니 저탄 모습이 너무 사람이 됐다 박탈인저 캔슬 튜머 떡아 플러스 사사모니 디지털인 사마세아를 되키는 것
1: 같아. 아니 나니 비싸게 뛰어보니 아까 말이니 뭐였나 어찌라 가서 아까부터 빨리 가니
0: 숨으세요. 라사니 비싸게 고사까 저에게 제가 바람바람한 비싸리고 별거를 사겠다. 그래서 이래 비디오에서 이렇게 다 아빠의 아빠고 파리바라서 오빠고가 사면서 건비로서 부여서
1: 아빠님 아빠님 보세요 뭐 바람바람한 비싸리니 별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저희 부산이 있을 때 있어요.